0: 빵짱 예리쇼.
1: 내가 생각하고 살인 사파의 제스콘 슬라이스 반가운 그 가미 츠브라이.
0: 빵짱 예리쇼.
1: 뭐다 무필리언 인포테 뮤칼 건강한 바가이 싹갈래와까.
0: 빵짱 예리쇼.
1: 바라서 가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서 왕국한 바라서 베이비.
0: 빵짱 예리쇼.
1: 마이 먹어 말라 그런 프레스카 가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.
2: Soy, naka palista.